만났으면 서 왜 또 그렇게 싸워 일단 밥 한 끼가 우리 따워 여자친구는 니냐 니 세폰이 아까워 군대간 영수처럼 싫다 이러더라 마법 어디 갈래 하나 저기 갈래 여기가 제일 아스파 같아 밥 먹고는 뭐해 우리 식상한 PC방은 그만 아니 근데